니노 인한테 랑게 개와 제문노쇼 다 카엘로니 없다 저베 년도도 쇼부지 강보 개와 제마냐와 그게죠 다 상나라니 냠다 다 신이나 미담바 저와야야 토르셈 기문노주 토르셈 기문노주 타마제 티바사에 마르케 죽 내가 상나라니 냠다 저베 년도 저와주스 다 아르 지뎀바 두준 지뎀바냐나 다 을마샤 우드노도 공바시 주문노쇼 타발라마나 빌비나바 수이티 양쪽 미남바 아르샤랑 뛰다 배더니 읍매놈 쇼래 다들 비전에 가지 된바니나 상 산지게 사리야 마게게 노래라 산지게 사리야 개마서는 깜부셔 마대야돔 저제게 노이네 오래라 추부게 노이네 시인에메나 마드만놈 가르 깜부셔 마대야돔 쇼 양 일바세다 아르샤랑 뛰다 비도삼에 콘세이노 오래라 톨라 차도 냠단 텐스 말라 나이게 뛰나 제 민주는 콘드게 남식 지레 편바 탑스다 당가 강복 정신제 나를 매나서 생계 정신 모두도 가야 되는 언론이나 토라 차도 토 아니나 랑레 미 장슈 어릴라 윤덴 텐슈 유벤주 망슈 왕당 치슈 매나샤 랑레 장슈 매나샤 차도 프라도야야 스마 그래 랑샤 문음에 이식스 매나샤 프라도야 좀니 냠다 대년에 랑네 따바담바 어레 랑나 담바담바 나세 심내가 그비디시 놈다 왜 빌킴 따라 티춘이 쇼 니에 티춘 마도 그러면 빅 바바 티니에는 쇼 니에 티니엔 마도 그러면 그래라 젠셈 니에나 랑셔 고수 노무노 랑 네버스 인 메데스야야 랑 냠마 니에나 랑 넘나 부나 김제 나세 티세 야부 쇼르정 셈마 티세 다 야 고수라 임 예셈 내가 이거도 야구이나 젠셈 토라 차도 냠단 제니 말라 아제 다랑레 브리쇼 임버 랑레 다 교변조리에나 왕다에나 쓰다 하나 교쇼 메나셔 즉세야 줄로니나 나질 아 이르바다 시가모놈 연대네모놈 쫀다에모놈 시가모놈 예 말하시는 마베비에 주제셔 말라마지니 또나 덱니 또 미션나 티세 이나셔 또 바하남 데 통화이나 오래 또 바하남 데 오 이 넘버다 번내시니 또 바하남 데 통화이나 다 즉바에 쇼장 템모도 쇼야 오래 벨론 내가 푸야옹어도 템쇼에 다 니에모도 시가모노니 그동안도 레이야 좀 나온다. 토라 차도 냠단지 말랑아이 뛰나 대기니 오래. 이동안도 미샤냐고 이동안도 미티샤 민인조나 하나님도 비난 내랍샤 님도면은 칙티야고이나 이제 맹어도 돼 오래라 하나님도야 쇼장 컨트롤하냐면 민인조는 컨트롤했어. 남식 진의 편바도 이동안도 민망 담바수고이나 나르심가 편하고 최저다 가야 탑질로냐 온다. 가시 탑질로냐다 오래. 시간에 야매만 매니 온다. 남식 지혜, 남식이나 그시냐, 요 맞지. 지혜냐, 우동어도 지바, 오동어도 미, 티담바 속이나, 랑세 편바체 탑요 거임이냐, 온다. 남식 지혜, 편바도 없니. 지당조나, 지바라, 다도시아나, 메바다, 코아르카베, 담라소, 미제치야, 니버중. 다, 랑세 담강어도 오래라, 초이스어도 나갔네, 이놈이냐. 다, 나다시 슬로이냐, 다, 베르담바, 다, 우동어도 미담바, 니부나마야, 오동어도 미담바, 니무수, 아나테마디 수수고수니, 랑 타디쇼고수니. 다우드 추미대워야야, 다? 빌담바랑 수고수, 어릴라, 이동어도 미담바랑 수고수이나, 랑시 쓰레기로니나, 지당 조단이, 이동어도 지바, 오동어도 미담바, 부나야오이나, 다 랑시 쓰탑질로니나, 지발레, 다드니나, 비샤게, 신은 뜻바통의 수고수. 그 신은 뜻바통의 유명하라, 어릴라, 할머니랑 가면 랭하다 또 통대 좀에도 날링도 번인도 번노도 와라 계시네 비셔도 녀석 좀에 와라 라우도 못이나 또 비스미신 고소지 또 통주 지메 계시네 이나 넘버도 번이 또 통어숨니 또 통주 팀에서도 야야 신 남면이나 신만나서 독자 또 가야 버래 이나 넘버도 번이 미션만나 또 오자네 오래 신만나서 메라 통어서 신이나 비셔도 통보 신만나서 메라 오토매틱 게임에 오래라 Shenma nang dukja dinye bur binang shi niya. Idung odo rejim niya. Dagdo shen lang me badang. Da ina udung odo yagusum niya. Khoara gawe tam la sok. Da binang sha shinu tam. Da bi shinu mat si si ini. Ud da bidam la suya. Ichi ko rang joya sukusum niya kashi ni. Rang shu teba no ina mu no ina. Rang nom lang gisim shinu tam si ini. Ud rang joya sukusum niya. Khoara gawa niya samsara. 이제 우드나가 수죽 담지오래 삼사라는가 답답지 죽 담나셔 신이야 또 삼사라 담년에면이나 다다나 슈송어도 직진 추제이냐 오지 이메 방셔도 보통 유셔 만나셔 메라 돈 방셔 균으로 변주 탑주

아니. 다음에 가야 고소로 냐나. 봉해매도 정지신. 쇼기 등장 나네네. 군례 은시 마동신 드범에 번내 버자 아니. 봉해매도 정지신 냐나. 봉화냐나. 승술. 승술은 어디 오래라. 즉, 비나 내가 제 실로 냐나. 멘도. 가지. 너네 멘도 리우슈 가지. 그이네. 멘도 내면 그이야. 비셔 고소 제 실로 냐나. 멘도 내가다. 비나 정지주주 오래라. 이디메 오래. 비나 고소 제 딱. 또 롱이야 이제 개용이 마도 멘도님이와 멘도 일리오 니쇼 이 넘버다고 니쇼니 멘도다 맘마치아디야수 이제 마야겸이 와래라 멘도님이 그 비난 고수 잘라질롱 이제 토랄게 야 멘도님이 그 비난 고수 잘라질롱 된다가 다시 얘기한다 라수이나 민라 동아이나 찌 야이메 와래라 어디야야 비난 잘라 고수지 딱다 타보야야 비개용이 이 모두 야고수입니다 봉해 멘도 transitions 그래 정지 이 모두 추구 등장을 나네네. 랑 분나나 이불 미션만 담바 랑셔 고수지 추구 된다이메 어르나. 즉다 된다 양 분나티 바가 랑셔 고수 잘라라스 된다라 시네 이직 랑셔 타보야. 이 탑차로 쇼지 이들 하쇼 모즈메 양 모즈 강부 세대수 유문음니. 군내 원시 마동시 디바메 반나 바자니 이직 서로 쇼지 양 대바요 마야오야야 이직 몸이시 송어도야야 수고숨니. 승수에서 얻은 것도 소유매 이든 것도 야구이나 랑샤 제변 탐줍니다 집어매번 내버려져서 다음에 냐만 꿀디제 달라 망보 가오시 딘제 냐만 창조는 시외 얻어 집어지 다? 옷 제된 추기가 맞아야도 다음에 냐만 꿀디제 냐나 다미 카르티에 수리임쇼 옷 제 땅을 라마 기시 트세제 소 추위샷근 이든아샤 망쇼라 이임다 다음에 꿀디 냐나 아 니샤 지루여 노쇼 냐버려라 니샤 지루 자 니샤 자라 노쇼 냐다 우체 차바게야 아 니셔 부업이긴 아 니당 유티가도 아 니셔 부업도 타보쇼니야 오늘도 부와나 미션 마셔 샤도이나 양랑 부와시 부와니나 라마셔 퓨주셔 버려라 오늘도 샤 심 차고이나 양 노트임니 다음에 니망니나 니바니나 잘라 답주 오 니셔 잘라 퓨근 요르노쇼니 메나 강부셔 샤도 꾸르디게나 다 니셔도 리스펙이야겐 니 내저도 미요르드노신 니 오늘도 야고이네 양 Tujin rangsang ajie chungdume. Dala mambu gao shi nina, nisha dala nina nga nasha varela. Nisha mi mambu si simi shi nino shu. Mi mambu si nisha an shi nino yu, izi nino shu, ni rangda zibaya dume. Tunda varela. Dala mambu gao shi, dendri nyenba changju na, nyenba nina, sim kingba, sim nina nga ajie lisha, nyenba nina dume. Itmo to sim nina rangsang ajie, changwa nina nga ajie shi rangsha noyi na, ta, 시외어도 집어지 시사로 쇼지 이나시 집어대물의 임종이 옵니다. 그래 미시보르다 이나시 라마이불지시불 몽베코지에 세인의 맹즈발라데 미시니제다 미코르라데 망부테르 임신데 시사로 쇼지 드라모노야야 이모도르 임신 대회 넘버 몽베이 간당 간라 차주르바 대당 대당 동주르도 동행에도 조르진당스 다 다다나 시송어도 라샤 또 바통 주의 뭐 샨만아 샨메다 통 주의 뭐 어릴라 다 이동어도 양아제 그든데 야구이네 시설을 쇼지 집어 템브레이 어릴라 이동어도 레좀니 다음에 가야 야구 슬로니나 대회 넘버 몽베이스 아르 강보 투주가 노 세미지 어릴라 세미나 마테야도메 세미지 넘버 몽바니나 다다 투주가 몽에 쓰고 막아 놓아야 그래 시야구이나 장시 기본 텐션으로 이나 막아 놓아야 유수지지샤 넘버 몽바니 대회 넘버 몽베 이 랑심지 강남 강라 차규르바니나 차바지 가지가지 차바끼들어 오래라 시시시 차바 망쇼레들어 이드나 삼로통 대당 대동 동규르도스 동행이도 규르신 당스 다 시시시 차바 망쇼 노인에 이직지지 랑샤 동해 망쇼로님 오래라 차바 모노 나서 동행이오쇼 빼나 랑세 셈시노 파마나이나 랑가 부자낭 시아닥다데 메노 부자낭샤 내 나자라 로블 심각하니 버려라 아랑 부즈나 다다마야나 양랑 심각하니 김진 셀로니나 랑 부즈이 물고 나자 차방하슈 놈에 차바세 양아르 심가 기동문도 주주 내가 비야도메 어떤 가무 도자 임니다 마셔도메 신데 지다 차바 동해래당 교제 우드모도 임니 버려라 대당 대당 동주도 동해녀도 교제 대회 캡에 참매자 차발란 집어지 대다랑신 돌교에 때문에 지대랑도 동해다 랑 캐바데이나 캐바냐나 시야나 랑시 차본 용슈르지로 이직 셈제 띵이징가 수대주 이드 시르주 토가 남이 체 감금데이나 캐바니즘에 다 캐바나스 차

조교 랑세 더디야 되요노 오디메다 야 수근 남나나세 비자나세요 시주 플랑네 숨니예버 판도야죠 다시 차로 죽제 다가르세 말람이야 말람 숨문에 나타 살로살로 더 팬이 모래라 다 이도마도 내 마쇼데 다

0: 레가에 대해서 노인은 이세랑 타초대 기주마도 신문나스 세모스 이안에 거대다입니다. 신대당 알아 강무세 나남대 되냐 오스며 오래 이제서다 준주 전문가가 다들 끝나는데네. 강보 준주 전문가가 송주지 시불 거래 이노 시불 거래 이노 예신지 시다 신지 거라 조스며 오래 하는데다 심리 고쳐서 고모고 그 심리제제 치료하고도 오래라 심리제제 치료하는 심리제서로 소식이 이메 이런 것도 심지 최티샤 최내샤 최숨샤대 최망부 퇴사로 쇼지 심지 독립이 인테 넘셔야 레이좀대 걸라셔대 어떠하니까 나 랩사로 예버려 야 겨우치만 신지 쇼지는 어떠하니까 나 감옥하는 놈을 샷모하니 허리가 두진 우등 것도 레이메 양하라 이식세 가담배 라마나세 갈롭틀러놈 최다 최기 미툴니 최그 다지오래 최그 다스 최스샤대 퇴미대 염다비 추세 추소는 미나오래 최고샤도 이네 옷 항제오래라 추세다 퇴매되 좀니 마르고 마르게 메투니 마르 추죽 꼬아내메 마르 쇼는 서로 쇼쇼 쇼야 이제 마르고 로고 이나 답 님쇼메되 좀니 마르고 마르게 메도 추라 추이 메투니 오다 이제 쇼진 추나 넘버다 바깐노 아 베제나 넘버다 바깐노 그래라 냠내냐 오지 마야고는 기어쇼 보지 항 동대 Sinyo gosol, hasit gosol, jeo rongyuk da, lu ju nime warila. Dada ngara tongyuk summa, chu jong nye ju na mangshu, summa, yula shida na nime. Na kambu jeo naba je, bir, chu ge nelu, nambar taba kan, lu jong nambar taba nu, chu je kambu kan nam le jim de na ware, kambu kan, nyamlen ma ya waya, rangsi, nyamlen je tira ma ya waya. Dijin, jeo je, jeo shu go je.
1: Lenginang data, Gesi Chinpo, Shiola Se, Zenao, Junjo Chinpo Tulku, Tenzin Kumari Muchisi, Munkitka, Yuria, Dishinao, Sanambur, Uzukmar Mutia, Lenginang, Nogondo Tuse, Lengache, Namdar Lelimasanasa, Lengina Dishik, Namdar Lemchitos, Medium Web, Kilohar Kachilinicality, Meter Yadiknikal Chiniska, Uz Agishwani, Tawangimur, Langina nubdik tuze lengning pisha wongni deshi nidong kelekuru lok chinda dunpak darik chiksum buyekelo nidong kyaning kene chiksum namlo meta lok dawa ngapak guidong reza dawa imbur Langina da deshik nizul kachin shoba nang sangi deshi se shusa sanasa Chimkang toda Supreme Court se deshi ngadi asamkak chige Chimkang se Chigek Miri Inu Miri Inyaks Kyapdrayago Mi Kilinise Nyijipuyo Kor Nyijip Naya Takje Nangdanga Yulmi Topdangning Mi Shutishel Chigek Miri Kyapdrayayuk Dolochit Choglungmono Zangma Gosumur Chimkangse Nangdanga Uz Nidon Kor Dolu Tantan Kurgosumur Chimpun Vikramnath Ning Timpun Sandip Medak Timlen Sokse Nidun Naka Kilinis Ka Guwahati High Court Ning Chike Timkang Si Kapepo Banang Chitinangpur Supreme Court Timkang Si Kapep Nadanga Chike Timkang Si Tau Nyanjip Manang Sampa Nyanju Puygan Nang Kapte Timtsup Tung Muchonyaks Ka Nangbur Ninju Puyun Nangai Na Guwahati High Court Ning Yuk Supreme Court Ka Chike Timkang Se Kapepo Kapte Selen Nangbur Betangai Kyagar Miri Inok Kungke Yuk Doka Chile Chikdung Kupkya Kesum Chidi Le Nak Waterless Ka Betang Mengno Ning Sak Yikche Nakabanang Kungtuomur Chungkung Toda Supreme Court Se Ayodhya Ram Lagang Muijindip Lokje Yaok Nidunkur Uttar Pradesh Yungse Koja Nango Miksik Tokshipruka SIT Shell Tokship Nedang Kor Report Polinyaks Kanambur Chungkung Se Uts Nidunkur CBI Shell Tokship Nungto Nyaks Gwydun Nijuning Deo

내돈 바꿀 우중 우타프리 슝닝 시리람 제눔부미 디르트 제트르 다실 노티스 톰불 팀분 된다 소리 칸트 팀분 조이말 말리아 박치 닝 팀분 위 몬크 팀렌 속세 20박 20 넘불 우디아나 친다 북박 다리 그쪽 숨지 믹스 도십 루카 SIT 고리 넘불 팀공토다 수빈 코스에 나디 도문 나루카 바님 보프 속지 약덕 문호 골 마드라스 하이 코스에 카피 카피포 짓 각덕 넘불 도문 나루 융세 진다 나박 다리 클리니스체 가세 넘어 갑디 젤레 넘불 우스카세카 진경실 진등아박 다릭 클리켓 바크릿 리진데 기디나 닝 뒤섯 기신나 마디카 바닝 보브 속지 약모조 약스카 넘불 마디 용세 우트 가세소 동물나도 속지 송첩 제짐 질직동 급자 케니 집깃가 무드는 물 약스 넘불 대성문진 구접 라드나싱 흉람 중전링 흉람문진 구접 니딘 갓가리 닝앗 우타프디시각 지접런진 요기 아디디나트의 뜻 락노칸풀 엑스프리트웨이 각 권제팀리 나온불 목수지코미세 니술 미당아 경다링은 킬로미터 개숨 숨노 엘리베이티드 코리도 렌 그로노 락노 칸풀 엑스프레스웨이 딩득 트레상다 부제 통해야 주소 계급각 엑스프레스웨이 나다임불 신선점 로프티 물무세 나디 똥물나루카 아모니아 게슬릭 긴간세 강을 제간 나디 절간각 라미낭 니든콜 니술 롬불 신선세 나디 절간각 람갈 종딕 융크 팀제파 승집구말 암버시 니주부육육 우츠 니술 롬불 신선레공세 라미닝 레각 둥지 바실 우족토카 디미탁바 차리 너육닝 우트닝테요 리포트 통선약스카 나온불 민주 익진영아 나디 절간각 강을 퇴근 라이미 반응 소가 니긴문호 나디카 다오 온육 닝 담부치 벤저로그럼 미동닝 결수로그럼 이러는불 베트남 예갑각 부곡 초링카 루티 플레게스 킹은라소카 최소문호 중간 야가르크 뚜켄파 지랭크 봄프 디시 믹스액 넘루티카 야가라 루툼불 베트남카노 야가르크 흉자파 리궁세 대자 규야 니스나당아 넘루 문바이각 체티파티 히와지 마하라치 기지남당아 생택주세 두구닝 비샤 열말치 오유김불 야가르세 카타르각 아밀 술파 시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 당 친듯 눈박 다리 칭내치 샤곡 유아 심소 나야 야가르세 대시 플랑티 예갑과 양한 능욕 결혼나온불 샤근 비낭 공로 개숨집리 비범불 무이부슨낭 크리켓 증무텐들과 기시 런던각 로츠가 예갈담바 테스텐들 디 신도가 예갑 잉랜세 디시 플랑 히브각 이닝 이브가 위켓 그로셔스 런 야틱닝 칼리직 토르니가 신유킹불 야갈세 잉랜철 런 쉽게 케니치니

다 빼막한로 임불 이면은 다 임일에는 강보 임불 어서 직 원에 전에 다 어서 강다 마다 어서 땅원에 숙인 친다 다 텐비 요리는 강보서 원에 전에 어서 자초벌이나 원에 다도 어제 차림이 어제 뛰는 강보 원에 전에 이땅에 직 잡교리야 튕기 절 이 자고 지기 같은 우든 대중원 넘버 나의 지 어서 미나 우든 공부 중준 야예 지 말 뺀줄 구두 가지고는 이쯤에 넘버 다음 것이 까나고 좀 미망시 오늘 마다 히말라야 리뷰님 법원 강보 최다리 심 팀 뭐 이게 배시 미망시 지 오늘 단에 카요라요 최다리 심 판도 약고스미 카페 배우지 나의 이슈도인 지 아대대 법원에 단에 진다나이보다 사나 중인보 강보세 오늘 어제 유바나이나 오늘 후니 우든라 버티지 어제 비드니 강보원에 피해는 보심 강보원에 전에 샘 딜이야 오늘 하차됐거든 오늘 우든 미마나 대바 템니니 오늘 후 이거 시시 이거 슈트를 대어도 비드니 와 대바야 마다시에 저 야대니지 다 강당하다 오늘 전에 샘 샤켄나이나 무슨 레토 샘 남이 근처에 강보시에 세대적 싸워야 인구리베드네 까진 체에 슈도인 이치다 가서 다착하면 어 슈도인 지금 마오바이나 오늘 전에 다도우들 학교 다다가다 내니네 슈수인 오늘 다 잡아뉴트 그래도 뭐래 이렇게 베스탄마다 김밥이나고 부서 라파 용주 내니네 타쳐지 다다 다니 칼로 찔러지 나뭐 다도이나 내니나네 세미시 슈수 이제숨이라도 오던데 야야 오늘 전에 허술 나오디야 너무 다다 증강이 있니 융강이 예지 허술 쩨 어야야 이번에 최 딘득시에 나오 이제 제가 지금 아마 보디야 이기 나열래 이제 제가 지금 나오시고 지금 장좀 나오 CM 사제 지금 다 우튼게 다셔니 어설래 하셔디 뭔 이리 야베 예미나 오늘 수리입니다 CM 사비 어야 낭드네 지금 아래에나 약이 하나 김사범에서 지금 결혼 야고 이 집에서 오늘 다도 이 아주 다도 삼분 방귀 수고나 이나이나 람도 가유디 뭐네 다어서 사자니 우든나가다 디스 터서 다다디 그림은 이제이나 에멜레나 에무 미난 강보 미망 거디디나 뭐 이따직 뭐네 전에 미만이 마다 우서 이따시 판중니 이 자고 마도 시카 벤저 두루 고주 야주 뭐는 뭐 다도어서 라파 부서 용내 나셔야나 띠이나 똑제이나 계답이나 시나 오늘 전에 우주 권바시라 통도 마더시가 파막라 룩티라 메시던 걸 마오바이나 오늘 말상 허술 신예 쪽에서는요 다 눈라쇼가 너무 어마 집에 당쇼가 너무 모두쇼가 너무 상네 마오팀 나온 허우는 다 유쇼 나 찍어서 수줍디야 예쇼 나 찍거든요 야마 이제야 나 우주 내는 파막라이나 슈트로데 오래 자꾸지 많다래 오늘 전에 시 뒤내지 Kelas cipta pada nenek-nenek untuk evolution binyuk nombor kelas cipta ini tempat udin di cuci di semanau itu macam itu mana dahana udin di cuci mampu di cuci mana selesai caya cium lapar siangnya bocil ada tinggi sih nau cerita di sini nau udin di cuci semanau tamja nau jasana ina hampir kurang sih mana dahana ini aja semanau baru udin di cuci semanau ini cik memang 강보세 마시 답결 야배니 그냥 뻔나 사나 힘을 에멜레는 강보세 마시 답결 야배니 내 어서 다세리제 잡아 동다 블루디는 있자야에 내 이제 불규시도 일 제단 강보 다 미망한 게 뒤진에 최가 이제 대반나 뭐 다도이나 지 최가 이제 대바야 랑 주시나 미야모 준지야 무슨 마시이나 랑 최단 리슈나 레피 아담 맹계자이구나 이따 강보다 샷차로 이따 두구르야에 강다 미나 몬바니에디 미나 샤멘에 마다보디 넘에 오래 이따마다 원해다네 더둥이나 무투에 선거선거 어이집에 딱 내여 심어서야 어이집에다 강다 어서 내가 약간 강보세 원해다네 꺼우두비야 튕기잘 땅 원해 대어장하다 폴리스나 강보세 오래 강보세 라라야 이따이나 뒤진드네다 아마도 건반에 태어난 에타이나 오늘 전에 랭에나 사수를 해주고 오늘 구성하냐고 랠람 보내면서 미나 티셔 오늘 전에 튕는 튕는 약국을 꺾어 놓고 쓰면 지게나 당샷면 그래 지게나 불리스나 하셔 이 고미하기 랩돕니 딱 아다 이때마다 가서 랜데가 이제는 건조세 대화는 어 이따 베스 넘어 이나 에타 오늘 가게 바지 시내나 모노치네 튕게 오늘 랑글에

0: 광보 차순도 좀하고 세제 자산에 문화자네 다 광보시에 문화자네 뒤주도 내가 점주 야도 점주 시도 나도 이나 야죠 예 어치도 투체한다 잠마세만 투체 광보시에 투체
1: 랭기나다다 당 징그둔박 다리 징네 자니미체 세라제 점령 최걸링 군바 정풍가 예갑 로족 열비부 세라제 다성 겹지 진르무지 기시 뜻이세달 세 다제 경숨 예능 능하제 실업님보 드모크로지 개위시업던 룽 능우님 슉다제 응아디 어르나철 부대시각 지겹른진 구시업 비모칸도 세조요 선액 고치본가 닝 미멍실 돌디카 투지치 주소 선넘불 우츠 아게시바니 다왕인불 랭예나 눕득투세 크로니카르마 블리오니 다 디시눕틱 레림 세라지 고소돌 우소나 디시눕틱 레림 디디닝 투세 고사나사 다다 시틱슈 투세 크로니카르마 지체 레림 자로카 추세 크로니컬마 클리체 예돈 레리마 나 디시 오피스 다방크 아마 치팀상무스 크리소 균착 숨바 상지문남 닌 모문남 사나사 이직쇼체 람마 미토트시 람마 린진세웅 아니 롭성체양닌 아니 롭성체돈 시토노 여우시업단 먼데 닌 럼림문남 사나사 Tsuzenisce, Hindika Singuning, Tsuzenisin Karma, Lengache, Indika Singur. Deshnup Tsuzenisin Karma, Chiche, Lerim, Gramin Prasaran Sameto Imbur. Puji Bayonkile, Film Sangi, Deshnup Tsuzenisin Karma. Kalichiche, Sanasa. Desh Us Lerima, Film Singam, Toilet Ek Premkata, Ning, Film Panak, Samsameto Imbur. Susanism karma, Kenny Langache, British Samajaning, Susanism karma, Kenny Chiche, Regional News, Lady Desh Bakti, Deshnup Susanism karma, Kenny Chinas Sanasa. Langye Itan Base, WhatsApp, Dagi Guya, Tutinango, Hindi film, Nyupak, Samukashe, Deshnup Suse, Kitche, Lady Purani, Hindi, film kit Kasanasa. Suse Kidney Pesache, Sport Skin, Kidney karma, Kenny Langache, Samajar Sinianing. Tsuze Tukuche, New Seed 9, Injika Singur, Akeshwani, Dilikia, Kyansun Yusu Sanasa. Tsuze Tukunikarm, Jilangche, Deshnuptik, Lerim, Yuktache, Noor Nuptik, Lerima, Gyurche, Nubanam, Hindika Yusu Sanasa. Langyanda, Noor, Zambikmurche, Kyansun Yuzuk, Lerim, Ning Tsuzokar Sanasa. Noor, Tarik, Jibliche, Numimoto, Kunzuzuk, Tsuze, Neiche, Akishwani, Dilikir, Jansen Juso, Na, Injika Senyunin, Susan Ninikarm, Jilangche, Hindika Senyusanasa, Nogor Kunsuchuk, Susan Ninin Pishache, Lerim, Wananaka, Tawang Gunpak, Lama, Bimpusi, Kriso, Shidan, Sametonimur, Lerim, Pratishik Sangit, Nogor Kunsuchuk, Susan Sumse, Sametonimur, Nogor Us Lerima, Janta, Hajarika, Se, Nuro, Asamis Pilim Kak, Tingduk, Samkaja Sameto Yumur. Nor Konsejuk to the Sumi Pishache, Lerim Meribatka, Durjikando, Comment, College, Tawank, Third Semester Ka, Lopchung Yakan, Sang Utunse, Benank, Samsung Shusa Sameto Yumur. To Sumi Karma, Kelichik Sumche, Lerim Nari Sangit, Lerim Git Manjiri, to the Sumi Karma, Kenichi Sanasa. Nogorna tuze blinin pechache lerim rakrang. Tuze blinin karma kene lengache hindika senyur ning. Tuze blinin karma kene chilengache injika senyur ageshwani. Itanak ya rileye yusasanasa. Nogorna tuze lengache numingota namdar lerima. Kisi chenpo shiwala se zenangu. Junju chenpo tulko tenzin kyume rimuchi se. Munke ka gyurya tishi nangu. Dish sanme chikmar mutiya sameton yumur. Tsuze Lenganing Pishache Nork Nisui Kirin Yubanang Munpa Jusa Sameto Yumur Tsuze Lenikarm Kalichilangche Tawung Gunpak Gilung Dangashakansi Kriso Lamucheva Sameto Yumur